0: 시와대로 씻고
1: 나갔어. 비아자 사르코.
2: 안에서 복근을 잡아주기가 싫어했다네. 근데 복나스가 돌리지. 낙사해.
3: 얼굴 텐션해 무릎 와커션.
4: 에이 그럼 짜 그럼 짜.
1: 에이 그럼 빵네 그럼 빵네.